살살살이죠. 마연 반장 왔어. 미리와 좋아해야 돼. 소매. 아프라카스가 타산무니 내년에 계속. 미리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타그나 돈자. 나예예예 나코포가스예. 아. 미리야, 어파타. 미리야, 어파타. 원디야야네 카페. 파하우냐 돈자이. 내 반장 아미야. 와피아피아 얘네들과 너만 싸웠으니까 나서서 와피아이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르나타 와야 무노코미냐페 담바라마 아이 담바 무노노 로히바사 히바 라이토루와 레히 레히 우디 아프라우야니 카시에 아데스와데타스 에토폼 Tofam, wow the tofam, yada kate, wada kate, yada kate, wow the tofam, starting na, wapo ne de kuangu, ayayi yada kate, ayayi yuwa, tofam, unyamba, so, jam, On Waba, the one that saw the sun, the middle, my young Yanik, my young one up with me, young one in Kuman, my young one in Papa, young one up with me, it's sunset with you. Oh, my God.

0: 왕프로비아 옹지기마다 에브라니 셰프가 이르사 아예 브레이 에요 어스라이 에브라니 카이 엔쉐야 모니 수니에 아예 어스라이 아예 수니에 아예 지나타세 에브라니
1: Namo bro,
0: ayawama.
1: Adumi
0: mo bro, ayawama. Everybody, my prayer, your